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8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구마모토현은 이번 지진 후 현내에서 처음으로 건설형 응급주택, 이른바 가설주택 건설을 3일 우키시 등 네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구마모토현에 따르면 현내에서는 3일 오후 2시 시점에서 700채가 전파되는 등 많은 주택에서 피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은 3일 이번 지진 후 현내에서 처음으로 건설형 응급주택, 이른바 가설주택의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현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우키시의 3곳, 히카와초의 한 곳에서 모두 70채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가설주택은 경량 철골 또는 목조의 단층 건물로 히카와초에서는 9월 상순, 우키시에서는 9월 하순부터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건설을 진행합니다. 구마모토현 주택가의 담당자는 더운 날이 계속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가설주택을 완성시켜 재민들이 입주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 이번 구마모토 지진과 관련해 다카이지 수상은 정부가 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격진재해로 지정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카이지 수상은 구마모토 지진 재해지 시찰 등 일련의 일정을 마치고 3일 밤 구마모토 현청에서 기자단 취재에 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카이지 수상은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한다는 결의를 바탕으로 재해지와 재해민들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신속히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격진재해로 지정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카이지 수상은 또 재해민들이 생활 재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증이나 음식점 영업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등 행정상 특례 조치가 적용되는 특정 비상재해로 지정할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휘발유 등 연료 공급과 관련해 주유소의 영업재개 지원과 호텔 등을 활용한 2차 피난과 가설주택 건설 등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차량에서 숙박하던 여성이 온열 질환 의심으로 숨진 것과 관련해 에어컨 등의 정비와 필요한 장소에 대한 신속한 제공 체제도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0: 일본 정십자사에 따르면 7월 28일에 일어난 구마모토 지진의 재해지에 보낼 의연금을 모금하는 적십자사라고 사칭한 메일 정보가 복수 확인됐습니다. 메일에는 일본 적십자사의 로고와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이 허가 없이 사용되었고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 페이페이로 기부하는 버튼이나 송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일본 적십자사는 사기 사이트에 유도되거나 불법 접속에 이용되는 등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메일을 받았을 경우에는 메일 주소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URL을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청에 따르면 재작년 노토반도 지진 등 이전의 대규모 재해에서는 지자체 등의 공적기관이나 지원단체를 사칭해 의연금을 가로채려는 사기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청은 공적기관이 전화 등으로 의연금의 송금을 의뢰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수상한 전화는 바로 끊거나 의연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나 지원단체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0: 송금처 명의를 잘 확인하는 등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 구마모토현의 지진 재해지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항공대기업인 대한항공이 1.5리터 생수 총 12,000병을 전달했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발표 등에 따르면 생수는 1일 인천공항에서 기타 큐슈 공항까지 화물기로 수송된 뒤 육로로 구마모토현에 전달됐습니다.
0: 이란 정세와 관련해 이란 측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부인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국가로부터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 뒤 이란과의 협상이 3일에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란 국영통신에 따르면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는 협상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3일 SNS에 투고를 통해 이란 지도부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중적이라고 비판하고 기자단 취재에 대해 협의는 지금 하고 있다. 이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이 지원하고 있다며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이란에게 있어서 좋은 합의 문서에 서명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해 합의에 응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란 측은 3일 현 시점에서는 오만과의 사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에 관한 협의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실제로 진전을 보이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1: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걸쳐 한국에서 3천 명을 넘는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을 돌봐온 다우찌 치즈코 씨의 기념비를 3일 한국 고등학생들이 찾아 헌화했습니다. 고지현 고지시 와카마츠초에 있는 다우찌 씨의 공적을 기리는 기념비를 찾은 사람은 한국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고등학생 6명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와 고지현은 고지시 출신 다우찌 씨가 전쟁 전후에 걸쳐 3천 명을 넘는 고아를 돌봐온 것을 계기로 10년 전부터 자매 협정을 맺고 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부터 현내에 머물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기념비를 향해 한 명씩 헌화한 뒤 다우찌 씨가 인근에서 태어난 사실과 조선전쟁 등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고아를 돌봐왔던 사실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0: 간추린 뉴스입니다. 4일부터 니가타 현 사도시청에서 납치 문제에 관한 패널전이 시작되기에 앞서 북조선에 납치됐다 귀국한 소가 히도미 씨가 3일 전시장 설치 작업을 도왔습니다. 소가 히도미 씨는 1978년 8월에 사도시의 자택 부근에서 어머니 미요시 씨와 함께 북조선에 납치돼 소가 씨는 귀국했지만 미요시 씨의 소식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1: 북조선에 납치된 이치카와 슈이지 씨의 가족이 피해자의 조기 구출을 호소하며 가고시마현 마쿠라자키시에서 서명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치카와 슈이지 씨와 마스모토 루미코 씨는 1978년 8월 12일 가고시마현 히오키시 후키아게 하마에서 북조선에 납치됐습니다. 이치카와 슈이지 씨의 형인 겐이지 씨와 아내 류코 씨는 2일 마쿠라자키시에서 열린 항구 축제에 맞춰 서명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치카와 씨 등이 마쿠라자키시에서 서명 활동을 벌인 것은 처음입니다. 이치카와 씨 등이 서명에 협력을 요청하자 축제를 찾은 가족 동반객 등이 걸음을 멈추고 서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복, 차형춘,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같이 가보시죠.
0: 네, 오늘은 제23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홋카이도 여행을 마치고 도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친구인 아야카 그리고 일본의 서브컬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미국인 마이크와 함께 고양이 카페에 와 있습니다. 고양이 카페는 카페 안에 풀어놓은 고양이하고 함께 놀 수 있는 곳이에요.
0: 그럼 제2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ご飯を食べています。
3: 本当にかわいいね。おいでおいで。私はこの子が好き。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4: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2: 本当ですね。
0: 内容を확인할까요？
1: タミ、고양이를보면서말합니다。
2: かわいい。
0: 귀엽다.
2: みんなご飯を食べています。
0: 모두 밥을 먹고 있어요.
1: 아야카가 대답합니다.
3: 本当に可愛いね.
0: 정말로 귀엽네.
1: 그리고 나서 고양이들에게 말을 겁니다.
3: 어이데 어이데.
0: 이리 와, 이리 와.
1: 다가온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아야카가 말합니다.
3: 私はこの子が好き.
0: 나는 이애가 좋아.
1: 탐은 다른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말합니다.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나는이고양이를좋아해요。
1: 마이크는아주느긋하게쉬고있습니다。
4: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0: 고양이카페는느긋하게쉴수있지？
1: 탐이말합니다。
2: 本当ですね。
0: 정말그래요。
1: 고양이카페에는여러종류의고양이가있어서좋아하는타입을찾는것도재미있습니다。
0: 오늘의중요표현은나는이고양이를좋아해요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이걸배우면자기가좋아하는것을말할수있게됩니다먼저뜻을확인할까요
5: 私
0: 는나그뒤에주제를나타내는조사와가붙어있습니다
5: 猫
0: 는고양이
5: この猫
0: 는이고양이라는뜻이고요
5: 好きです。
0: え？
5: 好き。
0: 는좋아하다는뜻의나형용사입니다。오늘의포인트입니다。자기가좋아하는것을말할때는좋아하는것을나타내는명사에조사가를붙이고그뒤에
5: 好きです
0: 라고하면됩니다。고양이
5: 猫
0: 를좋아하는경우에는
5: 猫が好きです。
0: 라고합니다
1: 내꼬스키데스라고하는게아닌가요
5: 스키데스
0: 에
5: 스키
0: 좋아하다는나형용사로동사가아닙니다형용사인경우에는대상을나타내는조사는오가아니라가를사용하죠
1: 그렇군요아야카가한말와타시와고노코가스키나는얘가좋아또같은표현이군요
0: 네친근한사람과허물없이하는대화에서는
5: です
0: 를생략하고
5: 好きです
0: 대신에
5: 好き
0: 라고만해도됩니다
1: 탐이나아야카는와타시와나는을생략하지않고말했네요
0: 네이경우에는몇사람이있는가운데다른사람과구별해서자기가생각하고있는것을강조하기위해서탐은나는이고양이를좋아해요
5: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처럼
5: 私は
0: 를분명히말한거죠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好きですこの猫が好きです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그럼좋아하는것을말하는대화예를들어보시죠
6: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3: 寿司が好きです。
0: 뜻을확인할까요
6: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1: 음식은뭘좋아해요
5: 食べ物
0: 는음식음식에대해얘기하고있으니까그뒤에주제를나타내는조사와가붙어있습니다
5: 何
0: 는의문사로무엇이라는뜻이죠
5: 何が好きですか
0: 는뭘좋아해요라는뜻이됩니다
3: 寿司が好きです
1: 초밥을좋아해요
0: 초밥은해외에서도유명하죠
1: 네그럼질문을한뒤에대답을할테니까따라서말해보세요
5: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寿司が好きです
1: 잘따라하셨나요
0: 그럼자기가좋아하는것에대해말해볼까요J-POP 을좋아하는경우에는어떻게말하면될까요 J-POP 은
5: J-POP J-POP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3: J-POP 가好きです J-POP 가好きです
0: 만화를좋아한다면어떻게말하면될까요만화는
5: 만화만화
0: 입니다
1: 따라서발음해보세요
6: 漫画が好きです漫画が好きです
0: 오늘의추가표현은탐이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3: 本当ですね
5: 本当
0: 는
5: 本当
0: 정말을짧게말한것입니다
5: 本当ですね
0: 는정말그래요라는뜻으로상대방의의견이나감상에대해크게동의할때사용합니다
1: 네그럼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本当ですね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3: ご飯を食べています
2: 本当にかわいいねおいでおいで私はこの子が好き
3: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4: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3: 本当ですね
4: マイクと一緒にポップカルチャー
1: 이어서마이크의팝컬처소개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좀색다른커피숍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대화에나온고양이카페처럼일본에서는음식을먹기만하는게아니라여러가지로즐길수있는커피숍이잇따라생겨나고있는데요동물과함께놀수있는카페로는고양이외에도올빼미카페나토끼카페등이인기가있습니다
1: 네일본어를잘못하더라도같은동물을좋아하는손님끼리금세친해질수있겠네요
0: 네이밖에도메이드차림을한점원이주인에게주인님고슈진사마라고부르면서접대하는메이드카페가유명하고요또따뜻한물에발을담그고쉴수있는조교카페플라네타리움을보면서차를마시는낭만적인플라네타리움카페도있습니다또애니메이션이나게임을테마로한카페도있다니까팬들은정말좋아할거예요
1: 네여러분관심이있는카페가있으신가요일본에오시면찾아가보시기바랍니다
0: 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8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구마모토현은 이번 지진 후 현내에서 처음으로 건설형 응급주택, 이른바 가설주택 건설을 3일 우키시 등 네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구마모토현에 따르면 현내에서는 3일 오후 2시 시점에서 700채가 전파되는 등 많은 주택에서 피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은 3일 이번 지진 후 현내에서 처음으로 건설형 응급주택, 이른바 가설주택의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현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우키시의 3곳, 히카와초의 한 곳에서 모두 70채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가설주택은 경량 철골 또는 목조의 단층 건물로 히카와초에서는 9월 상순, 우키시에서는 9월 하순부터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건설을 진행합니다. 구마모토현 주택가의 담당자는 더운 날이 계속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가설주택을 완성시켜 재민들이 입주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 이번 구마모토 지진과 관련해 다카이지 수상은 정부가 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격진재해로 지정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카이지 수상은 구마모토 지진 재해지 시찰 등 일련의 일정을 마치고 3일 밤 구마모토 현청에서 기자단 취재에 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카이지 수상은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한다는 결의를 바탕으로 재해지와 재해민들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신속히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격진재해로 지정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카이지 수상은 또 재해민들이 생활 재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증이나 음식점 영업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등 행정상 특례 조치가 적용되는 특정 비상재해로 지정할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휘발유 등 연료 공급과 관련해 주유소의 영업재개 지원과 호텔 등을 활용한 2차 피난과 가설주택 건설 등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차량에서 숙박하던 여성이 온열 질환 의심으로 숨진 것과 관련해 에어컨 등의 정비와 필요한 장소에 대한 신속한 제공 체제도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0: 일본 정십사사에 따르면 7월 28일에 일어난 구마모토 지진의 재해지에 보낼 의연금을 모금하는 적십자사라고 사칭한 메일 정보가 복수 확인됐습니다. 메일에는 일본 적십자사의 로고와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이 허가 없이 사용되었고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 페이페이로 기부하는 버튼이나 송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일본 적십자사는 사기 사이트에 유도되거나 불법 접속에 이용되는 등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메일을 받았을 경우에는 메일 주소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URL을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청에 따르면 재작년 노토반도 지진 등 이전의 대규모 재해에서는 지자체 등의 공적기관이나 지원단체를 사칭해 의연금을 가로채려는 사기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청은 공적기관이 전화 등으로 의연금의 송금을 의뢰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수상한 전화는 바로 끊거나 의연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나 지원단체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송금처 명의를 잘 확인하는 등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 구마모토 현의 지진 재해지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항공대기업인 대한항공이 1.5리터 생수 총 12,000병을 전달했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발표 등에 따르면 생수는 1일 인천공항에서 기타큐슈 공항까지 화물기로 수송된 뒤 육로로 구마모토현에 전달됐습니다.
0: 이란 정세와 관련해 이란 측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부인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국가로부터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 뒤 이란과의 협상이 3일에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란 국영통신에 따르면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는 협상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3일 SNS에 투고를 통해 이란 지도부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중적이라고 비판하고 기자단 취재에 대해 협의는 지금 하고 있다. 이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이 지원하고 있다며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이란에게 있어서 좋은 합의 문서에 서명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해 합의에 응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란 측은 3일 현 시점에서는 오만과의 사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에 관한 협의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실제로 진전을 보이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1: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걸쳐 한국에서 3천 명을 넘는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을 돌봐온 다우찌 치즈코 씨의 기념비를 3일 한국 고등학생들이 찾아 헌화했습니다. 고지현 고지시 와카마츠초에 있는 다우찌 씨의 공적을 기리는 기념비를 찾은 사람은 한국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고등학생 6명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와 고지현은 고지시 출신 다우찌 씨가 전쟁 전후에 걸쳐 3천 명을 넘는 고아를 돌봐온 것을 계기로 10년 전부터 자매 협정을 맺고 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부터 현내에 머물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기념비를 향해 한 명씩 헌화한 뒤 다우찌 씨가 인근에서 태어난 사실과 조선전쟁 등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고아를 돌봐왔던 사실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0: 간추린 뉴스입니다. 4일부터 니이가타 현 사도시청에서 납치 문제에 관한 패널전이 시작되기에 앞서 북조선에 납치됐다 귀국한 소가 히도미 씨가 3일 전시장 설치 작업을 도왔습니다. 소가 히도미 씨는 1978년 8월에 사도시의 자택 부근에서 어머니 미요시 씨와 함께 북조선에 납치돼 소가 씨는 귀국했지만 미요시 씨의 소식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1: 북조선에 납치된 이치카와 슈이지 씨의 가족이 피해자의 조기 구출을 호소하며 가고시마현 마쿠라자키 시에서 서명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치카와 슈이지 씨와 마스모토 루미코 씨는 1978년 8월 12일 가고시마현 히오키시 후키아게 하마에서 북조선에 납치됐습니다. 이치카와 슈이지 씨의 형인 겐이지 씨와 아내 류코 씨는 2일 마쿠라자키 시에서 열린 항구 축제에 맞춰 서명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치카와 씨 등이 마쿠라자키 시에서 서명 활동을 벌인 것은 처음입니다. 이치카와 씨 등이 서명에 협력을 요청하자 축제를 찾은 가족 동반객 등이 걸음을 멈추고 서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복, 차향춘,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국입니다. 오늘도 같이 가보시죠.
0: 네, 오늘은 제23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홋카이도 여행을 마치고 도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친구인 아야카 그리고 일본의 서브컬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미국인 마이크와 함께 고양이 카페에 와 있습니다. 고양이 카페는 카페 안에 풀어놓은 고양이하고 함께 놀 수 있는 곳이에요.
0: 그럼 제2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ご飯を食べています。本当に可愛いね。 おいでおいで。 私はこの子が好き。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3: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2: 本当です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이 고양이를 보면서 말합니다.
0: 귀엽다.
2: 민나 고항을 食べています.
0: 모두 밥을 먹고 있어요.
1: 아야카가 대답합니다.
2: 本当に 可愛いね.
0: 정말로 귀엽네.
1: 그리고 나서 고양이들에게 말을 겁니다.
2: 어이데 어이데.
0: 이리 와, 이리 와.
1: 다가온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아야카가 말합니다.
2: 私はこの子が好き.
0: 나는 얘가 좋아.
1: 탐은 다른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말합니다.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1: 마이크는 아주 느긋하게 쉬고 있습니다.
3: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0: 고양이 카페는 느긋하게 쉴 수 있지?
1: 탐이 말합니다.
2: 本当ですね.
0: 정말 그래요.
1: 고양이 카페에는 여러 종류의 고양이가 있어서 좋아하는 타입을 찾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4: 私는
0: 나. 그 뒤에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 와가 붙어 있습니다.
4: 猫는
0: 고양이.
4: この猫는
0: 이 고양이라는 뜻이고요.
4: 好きです.에
0: 好き는 좋아하다는 뜻의 나 형용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할 때는 좋아하는 것을 나타내는 명사에 조사가를 붙이고 그 뒤에
4: 好きです.라고
0: 하면 됩니다. 고양이
4: 猫를
0: 좋아하는 경우에는
4: 猫が好きです.
0: 라고 합니다.
1: 네코 스키데스 라고 하는 게 아닌가요?
4: 스키데스
0: 에
4: 스키
0: 좋아하다 는 나 형용사로 동사가 아닙니다. 형용사인 경우에는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는 오가 아니라 가를 사용하죠.
1: 그렇군요. 아야카가 한 말 와타시와 고노코가 스키 나는 얘가 좋아 또 같은 표현이군요.
0: 네. 친근한 사람과 허물없이 하는 대화에서는
4: です를
0: 생략하고
4: 好きです
0: 대신에
4: 好き라고만
0: 해도 됩니다.
1: 탐이나 아야카는 私は 나는을 생략하지 않고 말했네요.
0: 네, 이 경우에는 몇 사람이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탐은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4: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처럼
0: 私は를 분명히 말한 거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好きです.この猫が好きです.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그럼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2: 寿司が好きです。
0: 뜻을확인할까요
3: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1: 음식은뭘좋아해요
4: 食べ物
0: 는음식음식에대해얘기하고있으니까그뒤에주제를나타내는조사와가붙어있습니다
4: 나니
0: 는의문사로무엇이라는뜻이죠
4: 나니가好きですか
0: 는뭘좋아해요라는뜻이됩니다
2: 스시가好きです
1: 초밥을좋아해요
0: 초밥은해외에서도유명하죠
1: 네그럼질문을한뒤에대답을할테니까따라서말해보세요
4: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寿司が好きです
1: 잘따라하셨나요
0: 그럼자기가좋아하는것에대해말해볼까요 J-POP 을좋아하는경우에는어떻게말하면될까요 J-POP 은
4: J-POP J-POP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2: J-POP が好きです。J-POP が好きです。
0: 漫画を좋아한다면어떻게말하면될까요漫画는
4: 漫画漫画
0: 입니다
1: 따라서발음해보세요
3: 漫画が好きです。漫画が好きです。
0: 오늘의추가표현은탐이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本当ですね
4: 本当
0: 는
4: 本当
0: 정말을짧게말한것입니다
4: 本当ですね
0: 는정말그래요라는뜻으로상대방의의견이나감상에대해크게동의할때사용합니다
1: 네그럼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本当ですね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かわいいみんなご飯を食べています本当にかわいいねおいでおいで私はこの子が好き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5: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2: 本当ですね
5: マイクと一緒にポップカルチャ
1: ー이어서마이크의팝컬처소개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좀색다른커피숍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대화에나온고양이카페처럼일본에서는음식을먹기만하는게아니라여러가지로즐길수있는커피숍이잇따라생겨나고있는데요동물과함께놀수있는카페로는고양이이외에도올빼미카페나토끼카페등이인기가있습니다
1: 네일본어를잘못하더라도같은동물을좋아하는손님끼리금세친해질수있겠네요
0: 네이밖에도메이드차림을한점원이주인에게주인님고슈진사마라고부르면서접대하는메이드카페가유명하고요또따뜻한물에발을담그고쉴수있는조교카페플라네테리움을보면서차를마시는낭만적인플라네테리움카페도있습니다또애니메이션이나게임을테마로한카페도있다니까팬들은정말좋아할거예요
1: 네여러분관심이있는카페가있으신가요일본에오시면찾아가보시기바랍니다
0: 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8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구마모토현은 이번 지진 후 현내에서 처음으로 건설형 응급주택, 이른바 가설주택 건설을 3일 우키시 등 4곳에서 시작했습니다. 구마모토현에 따르면 현내에서는 3일 오후 2시 시점에서 700채가 전파되는 등 많은 주택에서 피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은 3일 이번 지진 후 현내에서 처음으로 건설형 응급주택, 이른바 가설주택의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현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우키시의 3곳, 히카와초의 1곳에서 모두 70채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가설주택은 경량 철골 또는 목조의 단층 건물로 히카와초에서는 9월 상순, 우키시에서는 9월 하순부터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건설을 진행합니다. 구마모토현 주택가의 담당자는 더운 날이 계속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가설주택을 완성시켜 재민들이 입주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 이번 구마모토 지진과 관련해 다카이지 수상은 정부가 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격진재해로 지정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카이지 수상은 구마모토 지진 재해지 시찰 등 일련의 일정을 마치고 3일 밤 구마모토 현청에서 기자단 취재에 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카이지 수상은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한다는 결의를 바탕으로 재해지와 재해민들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신속히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격진재해로 지정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카이지 수상은 또 재해민들이 생활 재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증이나 음식점 영업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등 행정상 특례조치가 적용되는 특정 비상재해로 지정할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휘발유 등 연료 공급과 관련해 주유소의 영업재개 지원과 호텔 등을 활용한 2차 피난과 가설주택 건설 등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차량에서 숙박하던 여성이 온열질환 의심으로 숨진 것과 관련해 에어컨 등의 정비와 필요한 장소에 대한 신속한 제공 체제도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0: 일본 정식 자사에 따르면

0: 7월 28일에 일어난 구마모토 지진의 재해지에 보낼 의연금을 모금하는 적십자사라고 사칭한 메일 정보가 복수 확인됐습니다. 메일에는 일본 적십자사의 로고와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이 허가 없이 사용되었고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 페이페이로 기부하는 버튼이나 송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일본 적십자사는 사기 사이트에 유도되거나 불법 접속에 이용되는 등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메일을 받았을 경우에는 메일 주소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URL을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청에 따르면 재작년 노토반도 지진 등 이전의 대규모 재해에서는 지자체 등의 공적 기관이나 지원 단체를 사칭해 의연금을 가로채려는 사기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청은 공적기관이 전화 등으로 의연금의 송금을 의뢰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수상한 전화는 바로 끊거나 의연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나 지원단체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송금처 명의를 잘 확인하는 등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 구마모토현의 지진 재해지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항공대기업인 대한항공이 1.5리터 생수 총 12,000병을 전달했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발표 등에 따르면 생수는 1일 인천공항에서 기타큐슈 공항까지 화물기로 수송된 뒤 육로로 구마모토현에 전달됐습니다.
0: 이란 정세와 관련해 이란 측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부인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국가로부터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 뒤 이란과의 협상이 3일에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란 국영통신에 따르면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는 협상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3일 SNS에 투고를 통해 이란 지도부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중적이라고 비판하고 기자단 취재에 대해 협의는 지금 하고 있다. 이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이 지원하고 있다며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이란에게 있어서 좋은 합의 문서에 서명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해 합의에 응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란 측은 3일 현 시점에서는 오만과의 사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에 관한 협의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실제로 진전을 보이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1: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걸쳐 한국에서 3,000명을 넘는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을 돌봐온 다우찌 치즈코 씨의 기념비를 3일 한국 고등학생들이 찾아 헌화했습니다. 고지현 고지시 와카마츠초에 있는 다우찌 씨의 공적을 기리는 기념비를 찾은 사람은 한국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고등학생 6명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와 고지현은 고지시 출신 다우찌 씨가 전쟁 전후에 걸쳐 3,000명을 넘는 고아를 돌봐온 것을 계기로 10년 전부터 자매 협정을 맺고 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부터 현내에 머물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기념비를 향해 한 명씩 헌화한 뒤 다우찌 씨가 인근에서 태어난 사실과 조선전쟁 등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고아를 돌봐왔던 사실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0: 간추린 뉴스입니다. 4일부터 니이가타 현 사도시청에서 납치 문제에 관한 패널전이 시작되기에 앞서 북조선에 납치됐다 귀국한 소가 히토미 씨가 3일 전시장 설치 작업을 도왔습니다. 소가 히토미 씨는 1978년 8월에 사도시의 자택 부근에서 어머니 미요시 씨와 함께 북조선에 납치돼 소가 씨는 귀국했지만 미요시 씨의 소식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1: 북조선에 납치된 이치카와 슈이지 씨의 가족이 피해자의 조기 구출을 호소하며 가고시마현 마쿠라자키시에서

서명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치카와 슈이치 씨와 마스모토 루미코 씨는 1978년 8월 12일 가고시마현 히오키시 후키아게 하마에서 북조선에 납치됐습니다. 이치카와 슈이치 씨의 형인 겐이치 씨와 아내 류코 씨는 2일 마쿠라자키 시에서 열린 항구 축제에 맞춰 서명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치카와 씨 등이 마쿠라자키 시에서 서명 활동을 벌인 것은 처음입니다. 이치카와 씨 등이 서명에 협력을 요청하자 축제를 찾은 가족 동반객 등이 걸음을 멈추고 서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복, 차형춘,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같이 가보시죠.
0: 네, 오늘은 제23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홋카이도 여행을 마치고 도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친구인 아야카 그리고 일본의 서브컬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미국인 마이크와 함께 고양이 카페에 와 있습니다. 고양이 카페는 카페 안에 풀어놓은 고양이하고 함께 놀 수 있는 곳이에요.
0: 그럼 제2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ご飯を食べています。
3: 本当にかわいいね。おいでおいで。私はこの子が好き。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4: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2: 本当ですね。
0: 内容を확인할까요？
1: タミ、고양이를보면서말합니다。
0: 귀엽다.
2: みんなご飯を食べています。
0: 모두 밥을 먹고 있어요.
1: 아야카가 대답합니다.
3: 本当に可愛いね.
0: 정말로 귀엽네.
1: 그리고 나서 고양이들에게 말을 겁니다.
3: 어이데 어이데.
0: 이리 와, 이리 와.
1: 다가온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아야카가 말합니다.
3: 私はこの子が好き.
0: 나는 이애가 좋아.
1: 다음 다른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말합니다.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나는이고양이를좋아해요。
1: 마이크는아주느긋하게쉬고있습니다。
4: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0: 고양이카페는느긋하게쉴수있지？
1: 탐이말합니다。
2: 本当ですね。
0: 정말그래요。
1: 고양이카페에는여러종류의고양이가있어서좋아하는타입을찾는것도재미있습니다。
0: 오늘의중요표현은나는이고양이를좋아해요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이걸배우면자기가좋아하는것을말할수있게됩니다먼저뜻을확인할까요
5: 私
0: 는나그뒤에주제를나타내는조사와가붙어있습니다
5: 猫
0: 는고양이
5: この猫
0: 는이고양이라는뜻이고요
5: 好きです。
0: え？
5: 好き。
0: 는좋아하다는뜻의나형용사입니다。오늘의포인트입니다。자기가좋아하는것을말할때는좋아하는것을나타내는명사에조사가를붙이고그뒤에
5: 好きです
0: 라고하면됩니다。고양이
5: 猫
0: 를좋아하는경우에는
5: 猫が好きです。
0: 라고합니다
1: 내꼬스키데스라고하는게아닌가요
5: 스키데스
0: 에
5: 스키
0: 좋아하다는나형용사로동사가아닙니다형용사인경우에는대상을나타내는조사는오가아니라가를사용하죠
1: 그렇군요아야카가한말와타시와고노코가스키나는얘가좋아또같은표현이군요
0: 네친근한사람과허물없이하는대화에서는
5: です
0: 를생략하고
5: 好きです
0: 대신에
5: 好き
0: 라고만해도됩니다
1: 탐이나아야카는와타시와나는을생략하지않고말했네요
0: 네이경우에는몇사람이있는가운데다른사람과구별해서자기가생각하고있는것을강조하기위해서탐은나는이고양이를좋아해요
5: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처럼
5: 私は
0: 를분명히말한거죠。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好きです。この猫が好きです。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그럼좋아하는것을말하는대화예를들어보시죠。
6: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2: 寿司が好きです。
0: 뜻을확인할까요？
6: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1: 음식은뭘좋아해요？
5: 食べ物
0: 는음식음식에대해얘기하고있으니까그뒤에주제를나타내는조사와가붙어있습니다
5: 나니
0: 는의문사로무엇이라는뜻이죠
5: 나니가스키ですか
0: 는뭘좋아해요라는뜻이됩니다
2: 스시가스키です
1: 초밥을좋아해요
0: 초밥은해외에서도유명하죠
1: 네그럼질문을한뒤에대답을할테니까따라서말해보세요
5: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寿司が好きです。
1: 잘 따라하셨나요？
0: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말해볼까요？ J-POP 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J-POP 은
5: J-POP. J-POP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2: J-POP が好きです。J-POP が好きです。
0: 漫画를좋아한다면어떻게말하면될까요？漫画는
5: 漫画。漫画。
0: 입니다。
1: 따라서발음해보세요。
6: 漫画が好きです。漫画が好きです。
0: 오늘의추가표현은타미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本当ですね
5: 本当
0: 는
5: 本当
0: 정말을짧게말한것입니다
5: 本当ですね
0: 는정말그래요라는뜻으로상대방의의견이나감상에대해크게동의할때사용합니다
1: 네그럼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本当ですね。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かわいい。みんなご飯を食べています。
3: 本当にかわいいね。おいでおいで。私はこの子が好き。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4: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2: 本当ですね。
7: マイクと一緒にポップカルチャー。
1: 이어서마이크의팝컬처소개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좀색다른커피숍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대화에나온고양이카페처럼일본에서는음식을먹기만하는게아니라여러가지로즐길수있는커피숍이잇따라생겨나고있는데요동물과함께놀수있는카페로는고양이이외에도올빼미카페나토끼카페등이인기가있습니다
1: 네일본어를잘못하더라도같은동물을좋아하는손님끼리금세친해질수있겠네요
0: 네이밖에도메이드차림을한점원이주인에게주인님고슈진사마라고부르면서접대하는메이드카페가유명하고요또따뜻한물에발을담그고쉴수있는조교카페플라네타리움을보면서차를마시는낭만적인플라네타리움카페도있습니다또애니메이션이나게임을테마로한카페도있다니까팬들은정말좋아할거예요
1: 네여러분관심이있는카페가있으신가요일본에오시면찾아가보시기바랍니다
0: 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8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구마모토현은 이번 지진 후 현내에서 처음으로 건설형 응급주택, 이른바 가설주택 건설을 3일 우키시 등 네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구마모토현에 따르면 현내에서는 3일 오후 2시 시점에서 700채가 전파되는 등 많은 주택에서 피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은 3일 이번 지진 후 현내에서 처음으로 건설형 응급주택, 이른바 가설주택의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현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우키시의 3곳, 히카와초의 한 곳에서 모두 70채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가설주택은 경량 철골 또는 목조의 단층 건물로 히카와초에서는 9월 상순, 우키시에서는 9월 하순부터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건설을 진행합니다. 구마모토현 주택가의 담당자는 더운 날이 계속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가설주택을 완성시켜 재민들이 입주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 이번 구마모토 지진과 관련해 다카이지 수상은 정부가 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격진재해로 지정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카이지 수상은 구마모토 지진 재해지 시찰 등 일련의 일정을 마치고 3일 밤 구마모토 현청에서 기자단 취재에 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카이지 수상은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한다는 결의를 바탕으로 재해지와 재해민들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신속히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격진재해로 지정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카이지 수상은 또 재해민들이 생활 재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증이나 음식점 영업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등 행정상 특례 조치가 적용되는 특정 비상재해로 지정할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휘발유 등 연료 공급과 관련해 주유소의 영업재개 지원과 호텔 등을 활용한 2차 피난과 가설주택 건설 등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차량에서 숙박하던 여성이 온열질환 의심으로 숨진 것과 관련해 에어컨 등의 정비와 필요한 장소에 대한 신속한 제공 체제도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0: 일본 정십자사에 따르면 7월 28일에 일어난 구마모토 지진의 재해지에 보낼 의연금을 모금하는 적십자사라고 사칭한 메일 정보가 복수 확인됐습니다. 메일에는 일본 적십자사의 로고와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이 허가 없이 사용되었고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 페이페이로 기부하는 버튼이나 송금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실제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일본 적십자사는 사기 사이트에 유도되거나 불법 접속에 이용되는 등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메일을 받았을 경우에는 메일 주소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URL을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청에 따르면 재작년 노토반도 지진 등 이전의 대규모 재해에서는 지자체 등의 공적기관이나 지원단체를 사칭해 의연금을 가로채려는 사기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청은 공적기관이 전화 등으로 의연금의 송금을 의뢰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수상한 전화는 바로 끊거나 의연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나 지원단체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송금처 명의를 잘 확인하는 등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 구마모토현의 지진 재해지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항공대기업인 대한항공이 1.5리터 생수 총 12,000병을 전달했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발표 등에 따르면 생수는 1일 인천공항에서 기타큐슈 공항까지 화물기로 수송된 뒤 육로로 구마모토현에 전달됐습니다.
0: 이란 정세와 관련해 이란 측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부인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국가로부터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 뒤 이란과의 협상이 3일에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란 국영통신에 따르면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는 협상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3일 SNS에 투고를 통해 이란 지도부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중적이라고 비판하고 기자단 취재에 대해 협의는 지금 하고 있다. 이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이 지원하고 있다며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이란에게 있어서 좋은 합의 문서에 서명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해 합의에 응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란 측은 3일 현 시점에서는 오만과의 사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에 관한 협의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실제로 진전을 보이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1: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걸쳐 한국에서 3천 명을 넘는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을 돌봐온 다우찌 치즈코 씨의 기념비를 3일 한국 고등학생들이 찾아 헌화했습니다. 고지현 고지시 와카마츠초에 있는 다우찌 씨의 공적을 기리는 기념비를 찾은 사람은 한국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고등학생 6명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와 고지현은 고지시 출신 다우찌 씨가 전쟁 전후에 걸쳐 3천 명을 넘는 고아를 돌봐온 것을 계기로 10년 전부터 자매 협정을 맺고 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부터 현내에 머물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기념비를 향해 한 명씩 헌화한 뒤 다우찌 씨가 인근에서 태어난 사실과 조선전쟁 등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고아를 돌봐왔던 사실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0: 간추린 뉴스입니다. 4일부터 니가타 현 사도시청에서 납치 문제에 관한 패널전이 시작되기에 앞서 북조선에 납치됐다 귀국한 소가 히토미 씨가 3일 전시장 설치 작업을 도왔습니다. 소가 히토미 씨는 1978년 8월에 사도시의 자택 부근에서 어머니 미요시 씨와 함께 북조선에 납치돼 소가 씨는 귀국했지만 미요시 씨의 소식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1: 북조선에 납치된 이치카와 슈이지 씨의 가족이 피해자의 조기 구출을 호소하며 가고시마현 마쿠라자키 시에서 서명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치카와 슈이지 씨와 마스모토 루미코 씨는 1978년 8월 12일 가고시마현 히오키시 후키아게 하마에서 북조선에 납치됐습니다. 이치카와 슈이지 씨의 형인 겐이지 씨와 아내 류코 씨는 2일 마쿠라자키 시에서 열린 항구 축제에 맞춰 서명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치카와 씨 등이 마쿠라자키 시에서 서명 활동을 벌인 것은 처음입니다. 이치카와 씨 등이 서명에 협력을 요청하자 축제를 찾은 가족 동반객 등이 걸음을 멈추고 서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복, 차형춘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같이 가보시죠.
0: 네, 오늘은 제23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홋카이도 여행을 마치고 도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친구인 아야카 그리고 일본의 서브컬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미국인 마이크와 함께 고양이 카페에 와 있습니다. 고양이 카페는 카페 안에 풀어놓은 고양이하고 함께 놀 수 있는 곳이에요.
0: 그럼 제2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ご飯を食べています。
3: 本当にかわいいね。おいでおいで。私はこの子が好き。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4: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2: 本当ですね。
0: 内容を확인할까요？
1: タミ、고양이를보면서말합니다。
0: 귀엽다.
2: みんなご飯を食べています。
0: 모두 밥을 먹고 있어요.
1: 아야카가 대답합니다.
3: 本当に可愛いね.
0: 정말로 귀엽네.
1: 그리고 나서 고양이들에게 말을 겁니다.
3: 어이데 어이데.
0: 이리 와, 이리 와.
1: 다가온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아야카가 말합니다.
3: 私はこの子が好き.
0: 나는 이애가 좋아.
1: 탐은 다른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말합니다.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1: 마이크는 아주 느긋하게 쉬고 있습니다.
4: 猫カフェって リラックス できるよね.
0: 고양이 카페는 느긋하게 쉴 수 있지?
1: 탐이 말합니다.
2: 本当ですね.
0: 정말 그래요.
1: 고양이 카페에는 여러 종류의 고양이가 있어서 좋아하는 타입을 찾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0: 오늘의중요표현은나는이고양이를좋아해요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이걸배우면자기가좋아하는것을말할수있게됩니다먼저뜻을확인할까요
5: 私
0: 는나그뒤에주제를나타내는조사와가붙어있습니다
5: 猫
0: 는고양이
5: この猫
0: 는이고양이라는뜻이고요
5: 好きです。
0: え？
5: 好き。
0: 는좋아하다는뜻의나형용사입니다。오늘의포인트입니다。자기가좋아하는것을말할때는좋아하는것을나타내는명사에조사가를붙이고그뒤에
5: 好きです
0: 라고하면됩니다。고양이
5: 猫
0: 를좋아하는경우에는
5: 猫が好きです。
0: 라고합니다
1: 내꼬스키데스라고하는게아닌가요
5: 스키데스
0: 에
5: 스키
0: 좋아하다는나형용사로동사가아닙니다형용사인경우에는대상을나타내는조사는오가아니라가를사용하죠
1: 그렇군요아야카가한말와타시와고노코가스키나는얘가좋아또같은표현이군요
0: 네친근한사람과허물없이하는대화에서는
5: です
0: 를생략하고
5: 好きです
0: 대신에
5: 好き
0: 라고만해도됩니다
1: 탐이나아야카는와타시와나는을생략하지않고말했네요
0: 네이경우에는몇사람이있는가운데다른사람과구별해서자기가생각하고있는것을강조하기위해서탐은나는이고양이를좋아해요
5: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처럼
5: 私は
0: 를분명히말한거죠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好きですこの猫が好きです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그럼좋아하는것을말하는대화예를들어보시죠
6: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3: 寿司が好きです。
0: 뜻을확인할까요？
6: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1: 음식은뭘좋아해요？
5: 食べ物
0: 는음식음식에대해얘기하고있으니까그뒤에주제를나타내는조사와가붙어있습니다
5: 나니
0: 는의문사로무엇이라는뜻이죠
5: 나니가스키ですか
0: 는뭘좋아해요라는뜻이됩니다
3: 스시가스키です
1: 초밥을좋아해요
0: 초밥은해외에서도유명하죠
1: 네그럼질문을한뒤에대답을할테니까따라서말해보세요
5: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寿司が好きです。
1: 잘 따라하셨나요？
0: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말해볼까요？ J-POP 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J-POP 은
5: J-POP. J-POP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3: J-POP が好きです。J-POP が好きです。
0: 漫画를좋아한다면어떻게말하면될까요？漫画는
5: 漫画、漫画
0: 입니다。
1: 따라서발음해보세요。
6: 漫画が好きです。漫画が好きです。
0: 오늘의추가표현은타미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本当ですね
5: 本当
0: 는
5: 本当
0: 정말을짧게말한것입니다
5: 本当ですね
0: 는정말그래요라는뜻으로상대방의의견이나감상에대해크게동의할때사용합니다
1: 네그럼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本当ですね。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かわいい。みんなご飯を食べています。
3: 本当にかわいいね。おいでおいで。私はこの子が好き。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4: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2: 本当ですね。
7: マイクと一緒にポップカルチャー。
1: 이어서마이크의팝컬처소개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좀색다른커피숍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대화에나온고양이카페처럼일본에서는음식을먹기만하는게아니라여러가지로즐길수있는커피숍이잇따라생겨나고있는데요동물과함께놀수있는카페로는고양이이외에도올빼미카페나토끼카페등이인기가있습니다
1: 네일본어를잘못하더라도같은동물을좋아하는손님끼리금세친해질수있겠네요
0: 네이밖에도메이드차림을한점원이주인에게주인님고슈진사마라고부르면서접대하는메이드카페가유명하고요또따뜻한물에발을담그고쉴수있는조교카페플라네타리움을보면서차를마시는낭만적인플라네타리움카페도있습니다또애니메이션이나게임을테마로한카페도있다니까팬들은정말좋아할거예요
1: 네여러분관심이있는카페가있으신가요일본에오시면찾아가보시기바랍니다
0: 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8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구마모토현은 이번 지진 후 현내에서 처음으로 건설형 응급주택, 이른바 가설주택 건설을 3일 우키시 등 네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구마모토현에 따르면 현내에서는 3일 오후 2시 시점에서 700채가 전파되는 등 많은 주택에서 피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은 3일 이번 지진 후 현내에서 처음으로 건설형 응급주택, 이른바 가설주택의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현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우키시의 3곳, 히카와초의 한 곳에서 모두 70채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가설주택은 경량 철골 또는 목조의 단층 건물로 히카와초에서는 9월 상순, 우키시에서는 9월 하순부터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건설을 진행합니다. 구마모토현 주택가의 담당자는 더운 날이 계속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가설주택을 완성시켜 재민들이 입주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 이번 구마모토 지진과 관련해 다카이지 수상은 정부가 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격진재해로 지정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카이지 수상은 구마모토 지진 재해지 시찰 등 일련의 일정을 마치고 3일 밤 구마모토 현청에서 기자단 취재에 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카이지 수상은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한다는 결의를 바탕으로 재해지와 재해민들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신속히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격진재해로 지정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카이지 수상은 또 재해민들이 생활 재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증이나 음식점 영업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등 행정상 특례 조치가 적용되는 특정 비상재해로 지정할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휘발유 등 연료 공급과 관련해 주유소의 영업 재개 지원과 호텔 등을 활용한 2차 피난과 가설주택 건설 등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차량에서 숙박하던 여성이 온열질환 의심으로 숨진 것과 관련해 에어컨 등의 정비와 필요한 장소에 대한 신속한 제공 체제도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0: 일본 정식사에 따르면 7월 28일에 일어난 구마모토 지진의 재해지에 보낼 의연금을 모금하는 적십자사라고 사칭한 메일 정보가 복수 확인됐습니다. 메일에는 일본 적십자사의 로고와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이 허가 없이 사용되었고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 페이페이로 기부하는 버튼이나 송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일본 적십자사는 사기 사이트에 유도되거나 불법 접속에 이용되는 등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메일을 받았을 경우에는 메일 주소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URL을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청에 따르면 재작년 노토반도 지진 등 이전의 대규모 재해에서는 지자체 등의 공적기관이나 지원단체를 사칭해 의연금을 가로채려는 사기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청은 공적기관이 전화 등으로 의연금의 송금을 의뢰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수상한 전화는 바로 끊거나 의연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나 지원단체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송금처 명의를 잘 확인하는 등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 구마모토 현의 지진 재해지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항공 대기업인 대한항공이 1.5리터 생수 총 12,000병을 전달했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발표 등에 따르면 생수는 1일 인천공항에서 기타큐슈 공항까지 화물기로 수송된 뒤 육로로 구마모토 현에 전달됐습니다.
0: 이란 정세와 관련해 이란 측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부인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국가로부터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 뒤 이란과의 협상이 3일에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란 국영통신에 따르면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는 협상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3일 SNS에 투고를 통해 이란 지도부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중적이라고 비판하고 기자단 취재에 대해 협의는 지금 하고 있다. 이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이 지원하고 있다며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이란에게 있어서 좋은 합의 문서에 서명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해 합의에 응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란 측은 3일 현 시점에서는 오만과의 사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에 관한 협의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실제로 진전을 보이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1: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걸쳐 한국에서 3천 명을 넘는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을 돌봐온 다우찌 치즈코 씨의 기념비를 3일 한국 고등학생들이 찾아 헌화했습니다. 고지현 고지시 와카마츠초에 있는 다우찌 씨의 공적을 기리는 기념비를 찾은 사람은 한국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고등학생 6명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와 고지현은 고지시 출신 다우찌 씨가 전쟁 전후에 걸쳐 3천 명을 넘는 고아를 돌봐온 것을 계기로 10년 전부터 자매 협정을 맺고 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부터 현내에 머물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기념비를 향해 한 명씩 헌화한 뒤 다우찌 씨가 인근에서 태어난 사실과 조선전쟁 등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고아를 돌봐왔던 사실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0: 간추린 뉴스입니다. 4일부터 니가타 현 사도시청에서 납치 문제에 관한 패널전이 시작되기에 앞서 북조선에 납치됐다 귀국한 소가 히도미 씨가 3일 전시장 설치 작업을 도왔습니다. 소가 히도미 씨는 1978년 8월에 사도시의 자택 부근에서 어머니 미요시 씨와 함께 북조선에 납치돼 소가 씨는 귀국했지만 미요시 씨의 소식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1: 북조선에 납치된 이치카와 슈이지 씨의 가족이 피해자의 조기 구출을 호소하며 가고시마현 마쿠라자키시에서 서명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치카와 슈이지 씨와 마스모토 루미코 씨는 1978년 8월 12일 가고시마현 히오키시 후키아게 하마에서 북조선에 납치됐습니다. 이치카와 슈이지 씨의 형인 겐이지 씨와 아내 류코 씨는 2일 마쿠라자키 시에서 열린 항구 축제에 맞춰 서명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치카와 씨 등이 마쿠라자키 시에서 서명활동을 벌인 것은 처음입니다. 이치카와 씨 등이 서명에 협력을 요청하자 축제를 찾은 가족 동반객 등이 걸음을 멈추고 서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복, 차향춘,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같이 가보시죠.
0: 네, 오늘은 제23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홋카이도 여행을 마치고 도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친구인 아야카 그리고 일본의 서브컬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미국인 마이크와 함께 고양이 카페에 와 있습니다. 고양이 카페는 카페 안에 풀어놓은 고양이하고 함께 놀 수 있는 곳이에요.
0: 그럼 제2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ご飯を食べています。本当にかわいいね。おいでおいで。私はこの子が好き。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3: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2: 本当ですね。
0: 内容を確認할까요？
1: タミ、고양이를보면서말합니다。
0: 귀엽다.
2: 민나 고항을 食べ ています.
0: 모두 밥을 먹고 있어요.
1: 아야카가 대답합니다.
2: 本当に 可愛いね.
0: 정말로 귀엽네.
1: 그리고 나서 고양이들에게 말을 겁니다.
2: 어이데 어이데.
0: 이리 와, 이리 와.
1: 다가온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아야카가 말합니다.
2: 私はこの子が好き.
0: 나는 얘가 좋아.
1: 다음은 다른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말합니다.
0: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1: 마이크는 아주 느긋하게 쉬고 있습니다.
3: 네코 카페 때 리락스 되기려네.
0: 고양이 카페는 느긋하게 쉴 수 있지?
1: 탐이 말합니다.
2: 本当ですね.
0: 정말 그래요.
1: 고양이 카페에는 여러 종류의 고양이가 있어서 좋아하는 타입을 찾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4: 私는
0: 나. 그 뒤에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 와가 붙어 있습니다.
4: 猫는
0: 고양이.
4: この猫는
0: 이 고양이라는 뜻이고요.
4: 好きです.에
0: 好き는 좋아하다는 뜻의 나 형용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할 때는 좋아하는 것을 나타내는 명사에 조사가를 붙이고 그 뒤에
4: 好きです.라고
0: 하면 됩니다. 고양이
4: 猫를
0: 좋아하는 경우에는
4: 猫が好きです.
0: 라고 합니다.
1: 네코 스키데스 라고 하는 게 아닌가요?
4: 스키데스
0: 에
4: 스키
0: 좋아하다 는 나 형용사로 동사가 아닙니다. 형용사인 경우에는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는 오가 아니라 가를 사용하죠.
1: 그렇군요. 아야카가 한 말 와타시와 고노코가 스키 나는 얘가 좋아 또 같은 표현이군요.
0: 네. 친근한 사람과 허물없이 하는 대화에서는
4: です를
0: 생략하고
4: 好きです
0: 대신에
4: 好き라고만
0: 해도 됩니다.
1: 타미나 아야카는 와타시와 나는을 생략하지 않고 말했네요. 네,
0: 이 경우에는 몇 사람이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탐은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4: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처럼 私は를
0: 분명히 말한 거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0: 食べ物는
1: 음식. 음식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와가 붙어 있습니다.
0: 何?는
1: 의문사로 무엇이라는 뜻이죠.
0: 何が好きですか?
1: 는 뭘 좋아해요? 라는 뜻이 됩니다.
2: 寿司が好きです.
3: 초밥을 좋아해요.
1: 초밥은 해외에서도 유명하죠.
3: 네, 그럼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보세요.
0: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寿司が好きです.
3: 잘 따라하셨나요?
1: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말해볼까요? J-POP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J-POP은
0: J-POP, J-POP
1: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2: J-POP가 好きです. J-POP가 好きです.
1: 만화를 좋아한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만화는
0: 만가, 만가
1: 입니다.
3: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4: 만가가 好きです. 漫画が好きです.
1: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타미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本当ですね.
0: 本当는
1: 本当 정말을 짧게 말한 것입니다.
0: 本当ですね는
1: 정말 그래요 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상에 대해 크게 동의할 때 사용합니다.
3: 네,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0: 本当ですね.
1: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가와이. 민나 고한을 食べています. 本当に可愛いね。おいでおいで。私はこの子が好き。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本当ですね。
6: 마이크と一緒に 팝컬처.
3: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조금 색다른 커피숍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1: 대화에 나온 고양이 카페처럼 일본에서는 음식을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즐길 수 있는 커피숍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는데요. 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카페로는 고양이 외에도 올빼미 카페나 토끼 카페 등이 인기가 있습니다.
3: 네, 일본어를 잘 못하더라도 같은 동물을 좋아하는 손님끼리 금세 친해질 수 있겠네요.
1: 네, 이 밖에도 메이드 차림을 한 점원이 주인에게 주인님, 고슈진사마라고 부르면서 접대하는 메이드 카페가 유명하고요. 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쉴 수 있는 족욕 카페, 플라네타리움을 보면서 차를 마시는 낭만적인 플라네타리움 카페도 있습니다. 또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테마로 한 카페도 있다니까 팬들은 정말 좋아할 거예요.
3: 네, 여러분 관심이 있는 카페가 있으신가요? 일본에 오시면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1: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3: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日本时间15:1015195千赫，19:0019:4011855千赫，20:2021:0021:4022:2011660千赫，23:009560千赫，0:3011915千赫。最新新闻以及更多详细内容，请查看以下网址：nhk.jp/chinese。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8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구마모토현은 이번 지진 후 현내에서 처음으로 건설형 응급주택, 이른바 가설주택 건설을 3일 우키시 등 네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구마모토현에 따르면 현내에서는 3일 오후 2시 시점에서 700채가 전파되는 등 많은 주택에서 피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은 3일 이번 지진 후 현내에서 처음으로 건설형 응급주택, 이른바 가설주택의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현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우키시의 3곳, 히카와초의 한 곳에서 모두 70채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가설주택은 경량 철골 또는 목조의 단층 건물로 히카와초에서는 9월 상순, 우키시에서는 9월 하순부터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건설을 진행합니다. 구마모토현 주택가의 담당자는 더운 날이 계속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가설주택을 완성시켜 재민들이 입주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 이번 구마모토 지진과 관련해 다카이지 수상은 정부가 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격진재해로 지정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카이지 수상은 구마모토 지진 재해지 시찰 등 일련의 일정을 마치고 3일 밤 구마모토 현청에서 기자단 취재에 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카이지 수상은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한다는 결의를 바탕으로 재해지와 재해민들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신속히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격진재해로 지정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카이지 수상은 또 재해민들이 생활 재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증이나 음식점 영업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등 행정상 특례 조치가 적용되는 특정 비상재해로 지정할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휘발유 등 연료 공급과 관련해 주유소의 영업재개 지원과 호텔 등을 활용한 2차 피난과 가설주택 건설 등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차량에서 숙박하던 여성이 온열 질환 의심으로 숨진 것과 관련해 에어컨 등의 정비와 필요한 장소에 대한 신속한 제공 체제도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0: 일본 정십자사에 따르면 7월 28일에 일어난 구마모토 지진의 재해지에 보낼 의연금을 모금하는 적십자사라고 사칭한 메일 정보가 복수 확인됐습니다. 메일에는 일본 적십자사의 로고와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이 허가 없이 사용되었고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 페이페이로 기부하는 버튼이나 송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일본 적십자사는 사기 사이트에 유도되거나 불법 접속에 이용되는 등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메일을 받았을 경우에는 메일 주소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URL을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청에 따르면 재작년 노토반도 지진 등 이전의 대규모 재해에서는 지자체 등의 공적기관이나 지원단체를 사칭해 의연금을 가로채려는 사기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청은 공적기관이 전화 등으로 의연금의 송금을 의뢰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수상한 전화는 바로 끊거나 의연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나 지원단체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송금처 명의를 잘 확인하는 등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 구마모토현의 지진 재해지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항공대기업인 대한항공이 1.5리터 생수 총 12,000병을 전달했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발표 등에 따르면 생수는 1일 인천공항에서 기타큐슈 공항까지 화물기로 수송된 뒤 육로로 구마모토현에 전달됐습니다.
0: 이란 정세와 관련해 이란 측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부인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국가로부터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 뒤 이란과의 협상이 3일에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란 국영통신에 따르면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는 협상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3일 SNS에 투고를 통해 이란 지도부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중적이라고 비판하고 기자단 취재에 대해 협의는 지금 하고 있다. 이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이 지원하고 있다며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이란에게 있어서 좋은 합의 문서에 서명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해 합의에 응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란 측은 3일 현 시점에서는 오만과의 사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에 관한 협의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실제로 진전을 보이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1: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걸쳐 한국에서 3천 명을 넘는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을 돌봐온 다우찌 치즈코 씨의 기념비를 3일 한국 고등학생들이 찾아 헌화했습니다. 고지현 고지시 와카마츠초에 있는 다우찌 씨의 공적을 기리는 기념비를 찾은 사람은 한국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고등학생 6명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와 고지현은 고지시 출신 다우찌 씨가 전쟁 전후에 걸쳐 3천 명을 넘는 고아를 돌봐온 것을 계기로 10년 전부터 자매 협정을 맺고 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부터 현내에 머물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기념비를 향해 한 명씩 헌화한 뒤 다우찌 씨가 인근에서 태어난 사실과 조선전쟁 등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고아를 돌봐왔던 사실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0: 간추린 뉴스입니다. 4일부터 니가타 현 사도시청에서 납치 문제에 관한 패널전이 시작되기에 앞서 북조선에 납치됐다 귀국한 소가 히도미 씨가 3일 전시장 설치 작업을 도왔습니다. 소가 히도미 씨는 1978년 8월에 사도시의 자택 부근에서 어머니 미요시 씨와 함께 북조선에 납치돼 소가 씨는 귀국했지만 미요시 씨의 소식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1: 북조선에 납치된 이치카와 슈이지 씨의 가족이 피해자의 조기 구출을 호소하며 가고시마현 마쿠라자키 시에서 서명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치카와 슈이지 씨와 마스모토 루미코 씨는 1978년 8월 12일 가고시마현 히오키시 후키아게 하마에서 북조선에 납치됐습니다. 이치카와 슈이지 씨의 형인 겐이지 씨와 아내 류코 씨는 2일 마쿠라자키 시에서 열린 항구 축제에 맞춰 서명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치카와 씨 등이 마쿠라자키 시에서 서명 활동을 벌인 것은 처음입니다. 이치카와 씨 등이 서명에 협력을 요청하자 축제를 찾은 가족 동반객 등이 걸음을 멈추고 서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복, 차향춘,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국입니다. 오늘도 같이 가보시죠.
0: 네, 오늘은 제23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홋카이도 여행을 마치고 도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친구인 아야카 그리고 일본의 서브컬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미국인 마이크와 함께 고양이 카페에 와 있습니다. 고양이 카페는 카페 안에 풀어놓은 고양이하고 함께 놀 수 있는 곳이에요.
0: 그럼 제2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ご飯を食べています。本当に可愛いね。おいでおいで。私はこの子が好き。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本当ですね。内容을
0: 확인할까요?
1: 탐이 고양이를 보면서 말합니다.
0: 귀엽다.
2: 민나 고항을 食べています.
0: 모두 밥을 먹고 있어요.
1: 아야카가 대답합니다.
2: 本当に可愛いね.
0: 정말로 귀엽네.
1: 그리고 나서 고양이들에게 말을 겁니다.
2: おいで, おいで.
0: 이리 와, 이리 와.
1: 다가온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아야카가 말합니다.
2: 私はこの子が好き.
0: 나는 얘가 좋아.
1: 탐은 다른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말합니다.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1: 마이크는 아주 느긋하게 쉬고 있습니다.
3: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0: 고양이 카페는 느긋하게 쉴 수 있지?
1: 탐이 말합니다.
2: 本当ですね.
0: 정말 그래요.
1: 고양이 카페에는 여러 종류의 고양이가 있어서 좋아하는 타입을 찾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4: 私는
0: 나. 그 뒤에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 와가 붙어 있습니다.
4: 猫는
0: 고양이.
4: この猫는
0: 이 고양이라는 뜻이고요.
4: 스키です.
0: 에?
4: 스키는
0: 좋아하다는 뜻의 나 형용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할 때는 좋아하는 것을 나타내는 명사에 조사가를 붙이고 그 뒤에
4: 스키です라고
0: 하면 됩니다. 고양이
4: 네코를
0: 좋아하는 경우에는
4: 네코가 스키です.
0: 라고 합니다.
1: 네코 스키데스 라고 하는 게 아닌가요?
4: 스키데스.
0: 에?
4: 스키.
0: 좋아하다는 나 형용사로 동사가 아닙니다. 형용사인 경우에는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는 오가 아니라 가를 사용하죠.
1: 그렇군요. 아야카가 한 말 와타시와 고노코가 스키. 나는 얘가 좋아. 또 같은 표현이군요.
0: 네. 친근한 사람과 허물없이 하는 대화에서는
4: です를
0: 생략하고
4: 好きです
0: 대신에
4: 好き라고만
0: 해도 됩니다.
1: 타미나 아야카는 와타시와 나는을 생략하지 않고 말했네요.
0: 네, 이 경우에는 몇 사람이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탐은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4: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처럼
0: 私は를 분명히 말한 거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好きです.この猫が好きです.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그럼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2: 寿司が好きです。
0: 뜻을확인할까요
3: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1: 음식은뭘좋아해요
4: 食べ物
0: 는음식음식에대해얘기하고있으니까그뒤에주제를나타내는조사와가붙어있습니다
4: 나니
0: 는의문사로무엇이라는뜻이죠
4: 나니가好きですか
0: 는뭘좋아해요라는뜻이됩니다
2: 스시가好きです
1: 초밥을좋아해요
0: 초밥은해외에서도유명하죠
1: 네그럼질문을한뒤에대답을할테니까따라서말해보세요
4: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寿司が好きです
1: 잘따라하셨나요
0: 그럼자기가좋아하는것에대해말해볼까요 J-POP 을좋아하는경우에는어떻게말하면될까요 J-POP 은
4: J-POP J-POP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2: J-POP 가好きです J-POP 가好きです
0: 만화를좋아한다면어떻게말하면될까요만화는
4: 만화만화
0: 입니다
1: 따라서발음해보세요
3: 만화가好きです만화가好きです
0: 오늘의추가표현은탐이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本当ですね
4: 本当
0: 는
4: 本当
0: 정말을짧게말한것입니다
4: 本当ですね
0: 는정말그래요라는뜻으로상대방의의견이나감상에대해크게동의할때사용합니다
1: 네그럼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本当ですね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かわいい。みんなご飯を食べています。本当にかわいいね。おいでおいで。私はこの子が好き。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5: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2: 本当ですね。
5: 마이크도일종의팝컬처
1: 이어서마이크의팝컬처소개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좀색다른커피숍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대화에나온고양이카페처럼일본에서는음식을먹기만하는게아니라여러가지로즐길수있는커피숍이잇따라생겨나고있는데요동물과함께놀수있는카페로는고양이이외에도올빼미카페나토끼카페등이인기가있습니다
1: 네일본어를잘못하더라도같은동물을좋아하는손님끼리금세친해질수있겠네요
0: 네이밖에도메이드차림을한점원이주인에게주인님고슈진사마라고부르면서접대하는메이드카페가유명하고요또따뜻한물에발을담그고쉴수있는조격카페플라네타리움을보면서차를마시는낭만적인플라네타리움카페도있습니다또애니메이션이나게임을테마로한카페도있다니까팬들은정말좋아할거예요
1: 네여러분관심이있는카페가있으신가요일본에오시면찾아가보시기바랍니다
0: 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8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구마모토현은 이번 지진 후 현내에서 처음으로 건설형 응급주택, 이른바 가설주택 건설을 3일 우키시 등 네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구마모토현에 따르면 현내에서는 3일 오후 2시 시점에서 700채가 전파되는 등 많은 주택에서 피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은 3일 이번 지진 후 현내에서 처음으로 건설형 응급주택, 이른바 가설주택의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현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우키시의 3곳, 히카와초의 1곳에서 모두 70채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가설주택은 경량 철골 또는 목조의 단층 건물로 히카와초에서는 9월 상순, 우키시에서는 9월 하순부터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건설을 진행합니다. 구마모토현 주택가의 담당자는 더운 날이 계속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가설주택을 완성시켜 재민들이 입주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 이번 구마모토 지진과 관련해 다카이지 수상은 정부가 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격진재해로 지정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카이지 수상은 구마모토 지진 재해지 시찰 등 일련의 일정을 마치고 3일 밤 구마모토 현청에서 기자단 취재에 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카이지 수상은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한다는 결의를 바탕으로 재해지와 재해민들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신속히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격진재해로 지정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카이지 수상은 또 재해민들이 생활 재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증이나 음식점 영업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등 행정상 특례 조치가 적용되는 특정 비상재해로 지정할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휘발유 등 연료 공급과 관련해 주유소의 영업 재개 지원과 호텔 등을 활용한 2차 피난과 가설주택 건설 등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차량에서 숙박하던 여성이 온열질환 의심으로 숨진 것과 관련해 에어컨 등의 정비와 필요한 장소에 대한 신속한 제공 체제도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0: 일본 정십사사에 따르면 7월 28일에 일어난 구마모토 지진의 재해지에 보낼 의연금을 모금하는 적십자사라고 사칭한 메일 정보가 복수 확인됐습니다. 메일에는 일본 적십자사의 로고와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이 허가 없이 사용되었고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 페이페이로 기부하는 버튼이나 송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일본 적십자사는 사기 사이트에 유도되거나 불법 접속에 이용되는 등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메일을 받았을 경우에는 메일 주소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URL을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청에 따르면 재작년 노토반도 지진 등 이전의 대규모 재해에서는 지자체 등의 공적기관이나 지원단체를 사칭해 의연금을 가로채려는 사기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청은 공적기관이 전화 등으로 의연금의 송금을 의뢰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수상한 전화는 바로 끊거나 의연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나 지원단체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송금처 명의를 잘 확인하는 등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 구마모토현의 지진 재해지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항공대기업인 대한항공이 1.5리터 생수 총 12,000병을 전달했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발표 등에 따르면 생수는 1일 인천공항에서 기타큐슈 공항까지 화물기로 수송된 뒤 육로로 구마모토현에 전달됐습니다.
0: 이란 정세와 관련해 이란 측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부인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국가로부터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 뒤 이란과의 협상이 3일에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란 국영통신에 따르면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는 협상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3일 SNS에 투고를 통해 이란 지도부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중적이라고 비판하고 기자단 취재에 대해 협의는 지금 하고 있다. 이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이 지원하고 있다며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이란에게 있어서 좋은 합의 문서에 서명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해 합의에 응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란 측은 3일 현 시점에서는 오만과의 사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에 관한 협의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실제로 진전을 보이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1: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걸쳐 한국에서 3천 명을 넘는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을 돌봐온 다우찌 치즈코 씨의 기념비를 3일 한국 고등학생들이 찾아 헌화했습니다. 고지현 고지시 와카마츠초에 있는 다우찌 씨의 공적을 기리는 기념비를 찾은 사람은 한국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고등학생 6명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와 고지현은 고지시 출신 다우찌 씨가 전쟁 전후에 걸쳐 3천 명을 넘는 고아를 돌봐온 것을 계기로 10년 전부터 자매 협정을 맺고 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부터 현내에 머물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기념비를 향해 한 명씩 헌화한 뒤 다우찌 씨가 인근에서 태어난 사실과 조선전쟁 등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고아를 돌봐왔던 사실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0: 간추린 뉴스입니다. 4일부터 니가타 현 사도시청에서 납치 문제에 관한 패널전이 시작되기에 앞서 북조선에 납치됐다 귀국한 소가 히토미 씨가 3일 전시장 설치 작업을 도왔습니다. 소가 히토미 씨는 1978년 8월에 사도시의 자택 부근에서 어머니 미요시 씨와 함께 북조선에 납치돼 소가 씨는 귀국했지만 미요시 씨의 소식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1: 북조선에 납치된 이치카와 슈이지 씨의 가족이 피해자의 조기 구출을 호소하며 가고시마현 마쿠라자키시에서 서명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치카와 슈이지 씨와 마스모토 루미코 씨는 1978년 8월 12일 가고시마현 히오키시 후키아게 하마에서 북조선에 납치됐습니다. 이치카와 슈이지 씨의 형인 겐이지 씨와 아내 류코 씨는 2일 마쿠라자키 시에서 열린 항구 축제에 맞춰 서명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치카와 씨 등이 마쿠라자키 시에서 서명 활동을 벌인 것은 처음입니다. 이치카와 씨 등이 서명에 협력을 요청하자 축제를 찾은 가족 동반객 등이 걸음을 멈추고 서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복, 차형춘,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국입니다. 오늘도 같이 가보시죠.
0: 네, 오늘은 제23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홋카이도 여행을 마치고 도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친구인 아야카 그리고 일본의 서브컬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미국인 마이크와 함께 고양이 카페에 와 있습니다. 고양이 카페는 카페 안에 풀어놓은 고양이하고 함께 놀 수 있는 곳이에요.
0: 그럼 제2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ご飯を食べています。本当に可愛いね。 おいで おいで。 私はこの子が好き。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3: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2: 本当です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이 고양이를 보면서 말합니다.
0: 귀엽다.
2: みんなご飯を食べています.
0: 모두 밥을 먹고 있어요.
1: 아야카가 대답합니다.
2: 本当に可愛いね.
0: 정말로 귀엽네.
1: 그리고 나서 고양이들에게 말을 겁니다.
2: おいで, おいで.
0: 이리 와, 이리 와.
1: 다가온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아야카가 말합니다.
2: 私はこの子が好き.
0: 나는 얘가 좋아.
1: 탐은 다른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말합니다.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1: 마이크는 아주 느긋하게 쉬고 있습니다.
3: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0: 고양이 카페는 느긋하게 쉴 수 있지?
1: 탐이 말합니다.
2: 本当ですね.
0: 정말 그래요.
1: 고양이 카페에는 여러 종류의 고양이가 있어서 좋아하는 타입을 찾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4: 私는
0: 나. 그 뒤에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 와가 붙어 있습니다.
4: 猫는
0: 고양이.
4: この猫는
0: 이 고양이라는 뜻이고요.
4: 好きです.
0: 에?
4: 好き는
0: 좋아하다는 뜻의 나 형용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할 때는 좋아하는 것을 나타내는 명사에 조사가를 붙이고 그 뒤에
4: 好きです라고
0: 하면 됩니다. 고양이
4: 猫를
0: 좋아하는 경우에는
4: 猫が好きです.
0: 라고 합니다.
1: 네코 스키데스 라고 하는 게 아닌가요?
4: 스키데스
0: 에
4: 스키
0: 좋아하다 는 나 형용사로 동사가 아닙니다. 형용사인 경우에는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는 오가 아니라 가를 사용하죠.
1: 그렇군요. 아야카가 한 말 와타시와 고노코가 스키 나는 얘가 좋아 또 같은 표현이군요.
0: 네. 친근한 사람과 허물없이 하는 대화에서는
4: です를
0: 생략하고
4: 好きです
0: 대신에
4: 好き라고만
0: 해도 됩니다.
1: 탐이나 아야카는 와타시와 나는을 생략하지 않고 말했네요.
0: 네, 이 경우에는 몇 사람이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탐은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4: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처럼
0: 私は를 분명히 말한 거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好きです.この猫が好きです.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그럼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2: 寿司が好きです。
0: 뜻을확인할까요
3: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1: 음식은뭘좋아해요
4: 食べ物
0: 는음식음식에대해얘기하고있으니까그뒤에주제를나타내는조사와가붙어있습니다
4: 나니
0: 는의문사로무엇이라는뜻이죠
4: 나니가好きですか
0: 는뭘좋아해요라는뜻이됩니다
2: 스시가好きです
1: 초밥을좋아해요
0: 초밥은해외에서도유명하죠
1: 네그럼질문을한뒤에대답을할테니까따라서말해보세요
4: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寿司が好きです
1: 잘따라하셨나요
0: 그럼자기가좋아하는것에대해말해볼까요 J-POP 을좋아하는경우에는어떻게말하면될까요 J-POP 은
4: J-POP J-POP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2: J-POP が好きです。J-POP が好きです。
0: 漫画を좋아한다면어떻게말하면될까요漫画는
4: 漫画漫画
0: 입니다
1: 따라서발음해보세요
3: 漫画が好きです。漫画が好きです。
0: 오늘의추가표현은탐이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本当ですね
4: 本当
0: 는
4: 本当
0: 정말을짧게말한것입니다
4: 本当ですね
0: 는정말그래요라는뜻으로상대방의의견이나감상에대해크게동의할때사용합니다
1: 네그럼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本当ですね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かわいいみんなご飯を食べています本当にかわいいねおいでおいで私はこの子が好き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5: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2: 本当ですね
5: マイクと一緒にポップカルチャー
1: 이어서마이크의팝컬처소개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좀색다른커피숍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대화에나온고양이카페처럼일본에서는음식을먹기만하는게아니라여러가지로즐길수있는커피숍이잇따라생겨나고있는데요동물과함께놀수있는카페로는고양이이외에도올빼미카페나토끼카페등이인기가있습니다
1: 네일본어를잘못하더라도같은동물을좋아하는손님끼리금세친해질수있겠네요
0: 네이밖에도메이드차림을한점원이주인에게주인님고슈진사마라고부르면서접대하는메이드카페가유명하고요또따뜻한물에발을담그고쉴수있는조교카페플라네타리움을보면서차를마시는낭만적인플라네타리움카페도있습니다또애니메이션이나게임을테마로한카페도있다니까팬들은정말좋아할거예요
1: 네여러분관심이있는카페가있으신가요일본에오시면찾아가보시기바랍니다
0: 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같이 가보시죠.
0: 네, 오늘은 제23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홋카이도 여행을 마치고 도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친구인 아야카 그리고 일본의 서브컬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미국인 마이크와 함께 고양이 카페에 와 있습니다. 고양이 카페는 카페 안에 풀어놓은 고양이하고 함께 놀 수 있는 곳이에요.
0: 그럼 제2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本当に可愛いね。おいでおいで。私は

0: この子が好き。
1: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2: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1: 本当ですね。
3: 내용을확인할까요
4: 탐이고양이를보면서말합니다
1: かわいい
3: 귀엽다
1: みんなご飯を食べています
3: 모두밥을먹고있어요
4: 아야카가대답합니다
0: 本当にかわいいね
3: 정말로귀엽네
4: 그리고나서고양이들에게말을겁니다
0: おいでおいで
3: 이리와이리와
4: 다가온고양이를쓰다듬으면서아야카가말합니다
0: 私はこの子が好き
3: 나는이애가좋아
4: 탐은다른고양이를쓰다듬으면서말합니다
1: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3: 나는이고양이를좋아해요
4: 마이크는아주느긋하게쉬고있습니다
2: 네코카페때리락스되기려네
3: 고양이카페는느긋하게쉴수있지
4: 탐이말합니다
1: 本当ですね
3: 정말그래요
4: 고양이카페에는여러종류의고양이가있어서좋아하는타입을찾는것도재미있습니다
3: 오늘의중요표현은나는이고양이를좋아해요
1: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3: 이걸배우면자기가좋아하는것을말할수있게됩니다먼저뜻을확인할까요
5: 私
3: 는나그뒤에주제를나타내는조사와가붙어있습니다
5: 猫
3: 는고양이
5: この猫
3: 는이고양이라는뜻이고요
5: 好きです
3: 에
5: 好き
3: 는좋아하다는뜻의나형용사입니다오늘의포인트입니다자기가좋아하는것을말할때는좋아하는것을나타내는명사에조사가를붙이고그뒤에
5: 好きです
3: 라고하면됩니다고양이
5: 猫
3: 를좋아하는경우에는
5: 猫が好きです
3: 라고합니다
4: 猫好きです라고하는게아닌가요
5: 好きです
3: 에
5: 好き
3: 좋아하다는나형용사로동사가아닙니다형용사인경우에는대상을나타내는조사는오가아니라가를사용하죠
4: 그렇군요아야카가한말와타시와코노코가스키나는얘가좋아또같은표현이군요
3: 네친근한사람과허물없이하는대화에서는
5: です
3: 를생략하고
5: 스키です
3: 대신에
5: 스키
3: 라고만해도됩니다
4: 탐이나아야카는와타시와나는을생략하지않고말했네요
3: 네이경우에는몇사람이있는가운데다른사람과구별해서자기가생각하고있는것을강조하기위해서탐은나는이고양이를좋아해요
5: 와타시와코노네코가스키데스
3: 처럼
5: 와타시와
3: 를분명히말한거죠
4: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스키데스코노네코가스키데스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3: 그럼좋아하는것을말하는대화예를들어보시죠
6: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0: 寿司が好きです
3: 뜻을확인할까요
6: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4: 음식은뭘좋아해요
5: 食べ物
3: 는음식음식에대해얘기하고있으니까그뒤에주제를나타내는조사와가붙어있습니다
5: 何
3: 는의문사로무엇이라는뜻이죠
5: 何が好きですか
3: 는뭘좋아해요라는뜻이됩니다
0: 寿司が好きです
4: 초밥을좋아해요
3: 초밥은해외에서도유명하죠
4: 네그럼질문을한뒤에대답을할테니까따라서말해보세요
5: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寿司が好きです
4: 잘따라하셨나요
3: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말해볼까요? J-POP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J-POP은
5: J-POP, J-POP입니다.
3: 자, 말해보세요.
7: J-POP가 好きです. J-POP가 好きです.
3: 만화를 좋아한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만화는
5: 만가,
3: 만가입니다.
4: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6: 만가가 好きです. 만가가 好きです.
3: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타미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1: 本当ですね.
5: 本当는
3: 本当 정말을 짧게 말한 것입니다.
5: 本当ですね는
3: 정말 그래요 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상에 대해 크게 동의할 때 사용합니다.
4: 네,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本当ですね.
3: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みんなご飯を食べています。本当に可愛いね。おいでおいで。私はこの子が好き。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本当ですね。
2: 마이크と一緒に 팝컬처.
4: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좀 색다른 커피숍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3: 대화에 나온 고양이 카페처럼 일본에서는 음식을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즐길 수 있는 커피숍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는데요. 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카페로는 고양이 외에도 올빼미 카페나 토끼 카페 등이 인기가 있습니다.
4: 네, 일본어를 잘 못하더라도 같은 동물을 좋아하는 손님끼리 금세 친해질 수 있겠네요.
3: 네, 이 밖에도 메이드 차림을 한 점원이 주인에게 주인님, 고슈진 사마라고 부르면서 접대하는 메이드 카페가 유명하고요. 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쉴 수 있는 족욕 카페, 플라네타리움을 보면서 차를 마시는 낭만적인 플라네타리움 카페도 있습니다. 또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테마로 한 카페도 있다니까 팬들은 정말 좋아할 거예요.
4: 네, 여러분 관심이 있는 카페가 있으신가요? 일본에 오시면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3: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4: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8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구마모토현은 이번 지진 후 현내에서 처음으로 건설형 응급주택, 이른바 가설주택 건설을 3일 우키시 등 네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구마모토현에 따르면 현내에서는 3일 오후 2시 시점에서 700채가 전파되는 등 많은 주택에서 피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은 3일 이번 지진 후 현내에서 처음으로 건설형 응급주택, 이른바 가설주택의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현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우키시의 3곳, 히카와초의 한 곳에서 모두 70채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가설주택은 경량 철골 또는 목조의 단층 건물로 히카와초에서는 9월 상순, 우키시에서는 9월 하순부터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건설을 진행합니다. 구마모토현 주택가의 담당자는 더운 날이 계속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가설주택을 완성시켜 재민들이 입주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 이번 구마모토 지진과 관련해 다카이지 수상은 정부가 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격진재해로 지정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카이지 수상은 구마모토 지진 재해지 시찰 등 일련의 일정을 마치고 3일 밤 구마모토 현청에서 기자단 취재에 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카이지 수상은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한다는 결의를 바탕으로 재해지와 재해민들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신속히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0: 아울러 정부가 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격진재해로 지정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또 재해민들이 생활재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증이나 음식점 영업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등 행정상 특례 조치가 적용되는 특정 비상재해로 지정할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휘발유 등 연료 공급과 관련해 주유소의 영업재개 지원과 호텔 등을 활용한 2차 피난과 가설주택 건설 등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차량에서 숙박하던 여성이 온열 질환 의심으로 숨진 것과 관련해 에어컨 등의 정비와 필요한 장소에 대한 신속한 제공 체제도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 일본 정십사사에 따르면 7월 28일에 일어난 구마모토 지진의 재해지에 보낼 의연금을 모금하는 적십자사라고 사칭한 메일 정보가 복수 확인됐습니다. 메일에는 일본 적십자사의 로고와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이 허가 없이 사용되었고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 페이페이로 기부하는 버튼이나 송금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실제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일본 적십자사는 사기 사이트에 유도되거나 불법 접속에 이용되는 등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메일을 받았을 경우에는 메일 주소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URL을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청에 따르면 재작년 노토반도 지진 등 이전의 대규모 재해에서는 지자체 등의 공적기관이나 지원단체를 사칭해 의연금을 가로채려는 사기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청은 공적기관이 전화 등으로 의연금의 송금을 의뢰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수상한 전화는 바로 끊거나 의연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나 지원단체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송금처 명의를 잘 확인하는 등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0: 구마모토현의 지진 재해지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항공대기업인 대한항공이 1.5리터 생수 총 12,000병을 전달했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발표 등에 따르면 생수는 1일 인천공항에서 기타큐슈 공항까지 화물기로 수송된 뒤 육로로 구마모토현에 전달됐습니다.
1: 이란 정세와 관련해 이란 측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부인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국가로부터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 뒤 이란과의 협상이 3일에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란 국영통신에 따르면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는 협상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3일 SNS에 투고를 통해 이란 지도부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중적이라고 비판하고 기자단 취재에 대해 협의는 지금 하고 있다. 이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이 지원하고 있다며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이란에게 있어서 좋은 합의 문서에 서명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해 합의에 응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란 측은 3일 현 시점에서는 오만과의 사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에 관한 협의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실제로 진전을 보이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0: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걸쳐 한국에서 3,000명을 넘는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을 돌봐온 다우찌 치즈코 씨의 기념비를 3일 한국 고등학생들이 찾아 헌화했습니다. 고지현 고지시 와카마츠초에 있는 다우찌 씨의 공적을 기리는 기념비를 찾은 사람은 한국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고등학생 6명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와 고지현은 고지시 출신 다우찌 씨가 전쟁 전후에 걸쳐 3,000명을 넘는 고아를 돌봐온 것을 계기로 10년 전부터 자매 협정을 맺고 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부터 현내에 머물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기념비를 향해 한 명씩 헌화한 뒤 다우찌 씨가 인근에서 태어난 사실과 조선전쟁 등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고아를 돌봐왔던 사실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0: 간추린 뉴스입니다. 4일부터 니가타 현 사도시청에서 납치 문제에 관한 패널전이 시작되기에 앞서 북조선에 납치됐다 귀국한 소가 히토미 씨가 3일 전시장 설치 작업을 도왔습니다. 소가 히토미 씨는 1978년 8월에 사도시의 자택 부근에서 어머니 미요시 씨와 함께 북조선에 납치돼 소가 씨는 귀국했지만 미요시 씨의 소식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1: 북조선에 납치된 이치카와 슈이지 씨의 가족이 피해자의 조기 구출을 호소하며 가고시마현 마쿠라자키 시에서 서명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치카와 슈이지 씨와 마스모토 루미코 씨는 1978년 8월 12일 가고시마현 히오키시 후키아게 하마에서 북조선에 납치됐습니다. 이치카와 슈이지 씨의 형인 겐이지 씨와 아내 류코 씨는 2일 마쿠라자키 시에서 열린 항구 축제에 맞춰 서명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치카와 씨 등이 마쿠라자키 시에서 서명 활동을 벌인 것은 처음입니다. 이치카와 씨 등이 서명에 협력을 요청하자 축제를 찾은 가족 동반객 등이 걸음을 멈추고 서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복, 차형춘,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같이 가보시죠.
0: 네, 오늘은 제23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홋카이도 여행을 마치고 도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친구인 아야카 그리고 일본의 서브컬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미국인 마이크와 함께 고양이 카페에 와 있습니다. 고양이 카페는 카페 안에 풀어놓은 고양이하고 함께 놀 수 있는 곳이에요.
0: 그럼 제2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ご飯を食べています。
3: 本当に可愛いね。おいでおいで。私はこの子が好き。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4: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2: 本当ですね。
0: 内容を확인할까요？
1: タミ、고양이를보면서말합니다。
0: 귀엽다.
2: 민나 고항오 타베테이마스.
0: 모두 밥을 먹고 있어요.
1: 아야카가 대답합니다.
3: 헌토니 카와이네.
0: 정말로 귀엽네.
1: 그리고 나서 고양이들에게 말을 겁니다.
3: 어이데 어이데.
0: 이리 와 이리 와.
1: 다가온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아야카가 말합니다.
3: 와타시와 코노코가 스키.
0: 나는 얘가 좋아.
1: 다음은 다른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말합니다.
0: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1: 마이크는 아주 느긋하게 쉬고 있습니다.
4: 네코 카페 때 릴렉스 되기려네.
0: 고양이 카페는 느긋하게 쉴 수 있지?
1: 탐이 말합니다.
2: 헌토데스네.
0: 정말 그래요.
1: 고양이 카페에는 여러 종류의 고양이가 있어서 좋아하는 타입을 찾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5: 私는
0: 나. 그 뒤에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 와가 붙어 있습니다.
5: 猫는
0: 고양이.
5: この猫는
0: 이 고양이라는 뜻이고요.
5: 好きです.에
0: 好き는 좋아하다는 뜻의 나 형용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할 때는 좋아하는 것을 나타내는 명사에 조사가를 붙이고 그 뒤에
5: 好きです.라고
0: 하면 됩니다. 고양이
5: 猫를
0: 좋아하는 경우에는
5: 猫が好きです.
0: 라고 합니다.
1: 네코 스키데스 라고 하는 게 아닌가요?
5: 스키데스
0: 에
5: 스키
0: 좋아하다 는 나 형용사로 동사가 아닙니다. 형용사인 경우에는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는 오가 아니라 가를 사용하죠.
1: 그렇군요. 아야카가 한 말 와타시와 코노코가 스키 나는 얘가 좋아 또 같은 표현이군요.
0: 네. 친근한 사람과 허물없이 하는 대화에서는
5: です를
0: 생략하고
5: 好きです
0: 대신에
5: 好き라고만
0: 해도 됩니다.
1: 타미나 아야카는 와타시와 나는을 생략하지 않고 말했네요.
0: 네, 이 경우에는 몇 사람이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탐은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5: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처럼
0: 私は를 분명히 말한 거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好きです.この猫が好きです.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그럼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3: 寿司が好きです。
0: 뜻을확인할까요
6: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1: 음식은뭘좋아해요
5: 食べ物
0: 는음식음식에대해얘기하고있으니까그뒤에주제를나타내는조사와가붙어있습니다
5: 何
0: 는의문사로무엇이라는뜻이죠
5: 何が好きですか
0: 는뭘좋아해요라는뜻이됩니다
3: 寿司が好きです
1: 초밥을좋아해요
0: 초밥은해외에서도유명하죠
1: 네그럼질문을한뒤에대답을할테니까따라서말해보세요
5: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寿司が好きです
1: 잘따라하셨나요
0: 그럼자기가좋아하는것에대해말해볼까요J-POP 을좋아하는경우에는어떻게말하면될까요 J-POP 은
5: J-POP J-POP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3: J-POP 가好きです J-POP 가好きです
0: 만화를좋아한다면어떻게말하면될까요만화는
5: 만화만화
0: 입니다
1: 따라서발음해보세요
6: 漫画が好きです漫画が好きです
0: 오늘의추가표현은탐이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3: 本当ですね
5: 本当
0: 는
5: 本当
0: 정말을짧게말한것입니다
5: 本当ですね
0: 는정말그래요라는뜻으로상대방의의견이나감상에대해크게동의할때사용합니다
1: 네그럼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本当ですね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3: ご飯を食べています
7: 本当にかわいいねおいでおいで私はこの子が好き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4: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3: 本当ですね
4: マイクと一緒にポップカルチャー
1: 이어서마이크의팝컬처소개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좀색다른커피숍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대화에나온고양이카페처럼일본에서는음식을먹기만하는게아니라여러가지로즐길수있는커피숍이잇따라생겨나고있는데요동물과함께놀수있는카페로는고양이외에도올빼미카페나토끼카페등이인기가있습니다
1: 네일본어를잘못하더라도같은동물을좋아하는손님끼리금세친해질수있겠네요
0: 네이밖에도메이드차림을한점원이주인에게주인님고슈진사마라고부르면서접대하는메이드카페가유명하고요또따뜻한물에발을담그고쉴수있는조교카페플라네타리움을보면서차를마시는낭만적인플라네타리움카페도있습니다또애니메이션이나게임을테마로한카페도있다니까팬들은정말좋아할거예요
1: 네여러분관심이있는카페가있으신가요일본에오시면찾아가보시기바랍니다
0: 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夢淡き東京でした。続いては同じ昭和22年、作詞佐藤八郎、作曲万城目忠、藤山一郎さんで浅草の歌。